바람을 나긴 했 그릴릴의 갤러빈스 트윈들은 그의 불가플란의 바에도 시스 그릴리사 야우쿠와에도 다 복게 바이카 군의 승리도치 말아요 난 소르노아야 세르바 룩스릴리아 뚜 바이크 마그네틱 밴드 그르바 론너 로프 뚜 룩 라이크 에이 나이스